남자 이사. 루터. 알린 거네냐? 내산. 아? 그거 뭐야? 아부바크리 삼부. 몰라 왜 이제 시작한 거 콘탄? 우두개치 맘보름 두방가 백. 우두개치 와커 샤다 차라우 세킹가 백.